0: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. 아멘.
1: You're listening to Hope Radio, Angel 5, T8WH, Palau. Continue listening online at hoperadio.net.